0: Coming up next, more great music.
1: 아구 퍼니트 방테 비에스니 방트 이세스 올데 바이 마이 GMR LIFE.